0: that Hotik.
1: In 96, the songs were sung by Jim and Eli Sequeechi from a few years ago. First song is He Will Set Your Fields on Fire. Second song is Where the Saints Are Waiting. 노란점에 Eli Sequeechi 되게 이래 나 데이트 되게서 드는 호기드 탈리가 디타다스데 이게 하스니가세 디델로히스타스데 디도게세스데 탈리네노 제기가 되게노 내가 디유 디도게세스데